새벽 봉순과 브라바프리스쿠 아바나고 아파리쉐로 사보봉이라는 교본들이 함께하고 하는 후 보안이리스 장바피프로요 문학으로노보리아오 봉순과 로소스 브레미라무 인사 문학으로 와가지고 믿습니다. 에스테보 보이바산요 피비소브룸 나쁜노가와는 구와가한게 흥어무라마 보고와때 아마스마 아마스마 사바공기로 보이고기리라고 엔지기리사요 보루 그부치다페 공수공바 오벤지아우로 유소미나보로 와리라 아마스오브라마 유나마담 대표제 RBC 자라 크로스에 유지 에라 소미에 네오나레보 리차드 무치시도 바바카라 미치아 소미니 센지와 NRN1 교니 치니토 아와무노 무치아라 소미니 메야 워터무 디비전 와미가 세크테타 아타나스 아테 그룹다 오바 알라 소미톰 오바 모엔보사 오마미 톰바 스티븐 에라노 미오카 에라노 롬 와니카 웨스 에다 싱고 마미 리카 키암바 소미 치타코 무슨바 밤메바 파르신 스위치 반 바라마 기테와 에라카 세바 리데코 DBS 레파인 라피나라 레디오 보나 레디코 레디오 심바 레디아 아보스 부피리 사보 아바스 DBS 손비 마음소 신나라 모나 페양산요 페양산에게 관수빈빈나 응기레인자 우스미나 레치리나 자바 유이시 만난니니 문구 바쿠레인디드와 문차프레인 문사사 inaba ekibiina kyabajulizi nsatubakwireko mungalo kansabe abo bonna abawolerezebwa abajulizi muyimirireko kitaka obusumba abalabe nganange ndi Joseph kawekibali kupenge nsatubakwireko mungalo mwebyebane kujamulamanga oli asobola okuwolereza okukusebwa omujulizi nenaatajja wano tuyina n'amasomero St. Noah Primary ne Secondary nabo bazze okulamaga tabayimirireko tuyiganyamata nsaba tubongere engalo n'okwebaza abakulu b'amasomero abo ababataddemu ensigo eno ebo kitaka omusumba sabbiiti eno twafunye okwaliki eno kubanga bwe kitono njagala okusaasira bannamityana ate n'abasentinale banga n'abakolera abo ennaku zino obadde oyigiriza otugambye nti abantu bakyusa ebigambo wano mu kitundu kyo ekigambo buseegwa aba tebaagala kikozesa naye abaseegwa bayita basayika wanemba kubanga liri erinnya terinyuma nnyo n'omuzadde omwana wadde awakanga museevu akalubirirwa okugamba nti gwe omuseevu basawo ekigambo ekikonsa.